뜨거워도 뜨거워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그렇지 I'm my savior 내 걸어와도 배도 긁어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누군지 그래 답을 찾은 로봇 난 노저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

about the business. Everybody know now where the cake is. 어디까지 가니 이던 제길 저주하니 아직 흉측되길 다른 길 구생님 tell me how you feel. 영원 또 나밖에 못해봐 that is how we kill. 눈만 더 허벌하게 큰 너희가 말하길 are they for real? For real?